감각에는 아쉬워 겁을 먹고 도망간 임금님을 접어도 국물 소리에 건초던 이 한가운데 던져놓고 잔뜩 부겨진 종을 치며 혼이 빠지게 넋이 나가게 쓴살같이 냈다 달린다 아이고 소하다 목욕 물려나와 구경거리들이 되도 구경하며 이리 저리로 돌린다 소리 궁궐로만 빠져나가니 이 밤은 불이 꺼지 어디든 못 갈 데 있나